0: 어쭈개 초코 스낵
1: 감미빵 옥수
2: 테레비 마가진 이가트로 티가노 센터 오버칸 아트 벤살 티가 가츠링류 하스윙 가츠도류 쏘 한생 행케이장 우주의 토리노살 오쇼가츠마 오야마 차이브 강자 스바롯데 아스포드 오카니모 히로가 토비다스 리탈벽큐 바나나만즈칸와 우르타나만 티갑 기타로카르타모 ついてる 생사기스마 히카르 스파크레스타 테레비 마가진 이가트로 하츠바이츠